0: to me 비어의 시대는 끝 서로 연결된 미래를 살고 있네 한쪽을 그치 외치면 바보가 돼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
1: Vous écoutez le Charlie Prince Show et vous pouvez écrire à Charlie Prince à la boîte postale 595 en 55 529 Bad Kreuznach, Rhénanie-Palatinat, République fédérale d'Allemagne.